0: Yeah. Our time is running out. 나도 40겁이 나지만 답이 없잖아. 시간은 힘껏 걸어봤자 꿈쳐도 하지 않을 테니 fuck it, 어서 끝내고. 오랜만에 가볍게 달리자, let me go.
1: 다가왔던 만큼 멀리.
0: I'll let you go.
1: 다가왔던 만큼 빨리.
0: Baby, I'm sorry.
1: Believe me, baby, I'm so sorry.
0: What else can I do?

the Rayu's world. It's my world. And now, 다시 또 무대 막이 오르는 걸 바라보며 처음 그날처럼 두근거리는 내 가슴을 달래본다. 관중들의 환상 소리가 온몸으로 퍼진다. 쇼타임.

0: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아,
1: 너 그냥 돌아다니지.
0: 파티 어디서? 아, bro, I'm down. What's up? 갈게.
1: 어, 홀로 홀로. Want to get some food, though? 오케이. 어, 이따 봐, 그러면. 아, 10분에 갈게. Peace.
0: Woo! Let's go!

0: waterfall. You are wonderful. 명상 가운데 박은 태툰 들었고 어라 스물둘에 꿨던 꿈에 오른 뒤에 나는 주춤에 아니 너무 빨리 걸었고
1: 익사 변만 사 내가 막내 일만 막대로 익사 변만 사 모든 놈 전부 동파 겪은

그 남자다운 척엔 why you act like a bitch 퍼집었고 시원하게 갈라면가 터지녀로 귀여워 I'm trying to love ya 어울리지 않은 뭔가 내 역설적인 삶과 무한대를 그려주려 쓰러진 팔자